0: 이박 2야 양이 있던 방언니 이제 이번에 다시 짐마방 우자 니 아시농부 랩메안루자 제부 마몬트몬 다스 아세 긴다 랩지보 주반네 주라마 양루장 다스바 간가든디 아비니 제 운이고
1: 오,
0: 리비아.

0: 몽슨 임지입니다. 임수장 바제 사구달라 중앙이니
1: 아호호
0: 몽슨 임지입니다.
2: 아스노키 아웃드지도 북한 앙아시다기 마느니 드라우과 동반은 클림이 몸바이농이 위빗 파라디스는 욕바 앙아시즈

이봐야 아가시바니 목욕종 FM 밴 프리퀀시 녹랑가 포인트구 메가헤르츠 농상동을 마방 부자과 동반한 클래미 아스녹다나보바 트랜스미션 라보글 아슬 라디오 응아라작당이 니공당다종 살람 아브넬 당농아 경화우차 라디오 선능담 야마이 장아마드닥차 부자과 미넷 스멀봉우농 아스나우시농 다글람 가나든바 앙아시츠 봉화구농 뜨저름 선동

0: 야, 나루야, 다치지 않성, 달랑랑 다리야 굽이가 사했어요.
1: 아 이봐 나루야 우당 다치 디바 제 우당 인치 부스 아사노다 달랑 디바지 우당 피드 아슴다시야 아토라고 이봐 나루야 우당
0: 에 이봐 크리센디맘 나루야나 쿠팔람 알리 몰 농아 종아야.
1: 아 이봐 나루야 우당 알리트 모아겠슬라 아서보낭 나시스 몰 발로 우당 이템 야 미욕더 버 아덤슬라 아서랑 안네프리알리다 아덤슬라데 이봐 나루야
0: 아이 크리스엔 디 맘마 안데 발로 자데 마야 시즌 카 발라 갈리라 송 랑마 방아 착 농츠네
1: 이빠 나루야 우당 쿠바 우당 강아 카라 봉을 이빠야 미와 마루당 나해 우다 몰드 프리 노크라 담질라 아서보 하티 베르넬스 아서 알벤덤 따보듬 야보 셉템버 능이 에프릴 다시노 아담질라
0: 이미지나
1: 아서 이템 나루담 야 마담당 드라도 나해 우당 츠 농중중아 마트나 요랑 아담다 종바데
0: 이 크리센티멈 나루야 쿠마산데 팔로차 당나 팀데 마가 나이자 당근 샹니
1: 어당 바야 바 어나 송송 아이가 독자다 마지 크리스텐데 맘지 송송 아이가 독자다 마지 나루 동지 구당 어당 6 인치 마스라 8 다시 투 디어 어당 탈락지 맷스커 유즈질라야 서 나루 퐁토머 클렌 베르넬스 덤보 알리리블 다시노 맷체퍼 유창 아서 알리몰 아츠카츠가 알리바농도나 해 양도 르마유즈 다 서클렌지 어당 디셈버 라스트 위크 다 매스당 야츠 림빗나 해
0: 질럼벳
1: 이봐 마 봉지 강 사모 공랑도
0: 강아 다
1: 다나
0: 쓴나자
1: 림빗지 드라라 그장 다 세글린 승승다 쓴나 독즈 아수지지 우당 야마지 인형 강아 종아 아서 다 보쿠바 우당 크라 봉을 이드미야나 두롱농이 상사 기즈글글렌 우당 얼리 어텀 얼리 스프링 농 드모가 유장 다스 농 당아 종아라고
0: 아야 아자 탄낭 다 승강아 셔노 다루
1: 어
0: 농스 달로
1: 시다가
0: 마가
1: 우당
0: 츠바제나 마가 시당
1: 시다가
0: 바지 하와이 안도아이 그당 달락자 리자 사간도 가 승낭 나고 니
1: 아이 자
0: 얘기야
1: 이제 그 잠만 싸고
0: 그당 이번 나루 농야 쿠바 말라시루루 아세타 시다가 기사 나루야 나루락 야 콩시야
1: 어당 시루루 듬 애플스 아스 리프 마이너 스네일스 프로그 호퍼스 캐터필러스 이듬 시루루 듬 여기 랑 콩시어리 이바 크리스텐디맘 농야나
0: 자
1: 아스 크리스텐디맘 바이러스 지 우당 레피걸 리프 스팟 버티셀린 웰트 안 우당 아이가 리아지 다 우당 아지 아스노키 무즈타브 나 스프레 암시노보 이듬 아착농이 금석츠 사가 오당 무즈암 시당지 강아 금당질라고 린동아 신도나 다지 아스노 오당 대작대방 암시츠사 아캄농보 오당 종종아다 시방가클레낭 히 스프레야스즈바지 강아 농다가르디지
0: 아이 무즈드 미야 야 도가 농왕 월스디죠
1: 오당 무즈듬지 도가 농왕월고
0: 에 나루야 사이스 툴로바 봉 닥츠자드 마야나 해 안데 발로 노아 디라라다 봉어야 아자기야 툴로바 봉 닥츠자드 마야 타사 할리르 말이야
1: 오당 이봐 툴루바 봉닥츠 자드마지 아스누기 디스파팅 아스 질라자제 나루 툴루바 봉닥츠 나라방라 오당 덤베치도 나헤 덤베치 아독바마 몽도 아스누기 오당 칼 맞석톡 질라 나루 덤베치 오당 베즈 메스라 봉모다당 요타낭 바도 마바유 오당 오당 맞석톡노 오당 총총아 오당 힐디사
0: 다
1: 봉어리에
0: 봉을 가지고 총총아 봉닥
1: 다봉방
0: 쓰자 하더만 그치
1: 더
0: 미드 오다 아주 아름다가랑 봉닥 쓰라서 아주 야제
1: 맞아
0: 야 크리센티멈 야컷 플라워스 아마 꼬마 암 시지야 달랑 가더마지 아유 자더마야
1: 크리스텐디맘 나루야 오당 칼러 아세타포 아이가스바 덴나노 오당 딸랑가머미 봉아리바 장아나 아이기디 강아 사보 암시어고 마든즈바야 다당 나루 딸랑가머미 아봉자드마지 오당 안덥탕 메치바 유즈나제 다스 인찬나시 렌지 랑포커 다이코널리나 메치방 아세츠노 24아워스 컴베트나요 다스 안누쿠시 츠 야스누 김벨렌즈즈라야 메든바즈제 아세트 동지 리카다스즈라 다츠즈 렌독즈 아 지멜렌즈 아세트 동도 드라리카 다 고당 세디오랑 이시바게 합다 선보사 머미 알리어 웨바나루야
0: 아야 그지 뭐든 큰 뭐든 녹지 봐지 오다우 장당 하스 어디니
1: 어
0: 보야
1: 고당
0: 당한
1: 이마 제냐
0: 게야지
1: 빵아지
0: 당한 아즈가라지 에 강아 장즈가라야 다 틈사니야 노당 가성당자 야 시즌널 나로 멋지드면아 쿠바마방 농사 틈을야
1: 오당 시즌을 미츠듬이야 오당 팀바가 September에 다능이 텐스가 아트날데 오당 알루이머드미 이타누고 딱자나 헤르프랑어 츠네츠 요파마 나루 오당 미츠듬이야 아스누기 암시농보 랑데짱미바 야 팀바스즈 아세 오당 나루봉도 머클렌지 아스누기 미츠아키즈가 요르송도나 넥스 포록자 도마제 다스농 이바야 오당

누누기 그나든 바 앙아시다기 땅 마바부시르 마드마 우상 마드닥자 나글린 수아카 그복 가만 에듀케이셔널 서비스 엑자미네이션 CESE 미 아나서 미츠트로 카타마 튼능즈루즈 아차 퉁디팡 아누쿠툼 미에차 나누니 튼나카 튼능즈루 튼낙츠 아즈 이파 튼능즈루 바 타탐방 아누쿠지 미 스머 알리츠 위켄시 티창자 위켄시 아차가기 노글랑카 느트티리얼 item tilam satam assistant professor tinam sir churuk lecturer simra anna pgd postgraduate teacher lear graduate teacher master d librarian ter research associate tinet aser tanga punguda alitsa tichangrar aser tamsa alertami

0: 누누 기 단노상 오늘 아슬크 나가시고 이바야 가시바니 고이마 마방 쪼가고 아동바던 글미 다오농 아수시 어슨동 아담을 아작당 어농다 종설람
1: 이바야 아카시바니 모국중 아스니키 아스나우 상아서 선동 발랄라담 고히마능이 욕바 앙아시오고 마느니 땅 아스니키 로컬 탤런트 선동노 미즘보바노 라이트 쉐드 돌로카장아 카나담바 앙아데

0: 아스 니 송다 드늑시즈 작라이미야 다 중앙에 난 그다리 사가 이듬 아작롱농 다 중디바 가지 시랑아스 팀도 말리얼듬 야리느바 이미야 야리얼다 니 오티티 필름을 마바다 좀 가보사 아슨 물롱장농에 아토가 드미엠 아서 아리아 필름 당하듯 바기 이냐걸 마바다 좀 쿠바사 아슨 무롱장릉이 아도가 드미엄 아서 아리아 필름 당하듯 바기 이냐걸 이바 농지당 찌지바트 블라서 또 모아 쓰지 아무 다스바지
1: 아스는 게 주바와 방아 장아 그나든 방아 시우고 마네니 아톨랄람들 아서 메터머 신삭슴바 앙아데
0: 다시 마이바 아서 뚜루라바 진정 농알이야 아농지 번옥 아주르이 마스라 심당이야오당 아나말리르 미메다달리즈 티냐츠 아서 이미야와시 펜시즈 통티방 칼리르다 르브랑드다 다오농양이 마방타츠가야 이듬지 아스녹든 시살름사당 아망을 리디왕아 리아작 당아즈바다 좀 가보상우즈다 임랄
2: 당농아나이 가당 오늑다 좀 가쁜다르고 가난 블랄 이바 오늑이 아카리부 미치무노 가마이 빌림즈 사가 야 강하사 동디방리어 기지바시라 만음실루르 가지 아이벤 다시닥 마곡 알리농 아누 아즈미약바 티아노알리어 아농지 아스누기 파노치 뜨미이마기 워스음당아 사라사듬가 아카츠바 농지 뜨블라 아니 승적 아스르우다 단읍자드나 앙월라 아스누기 메드다유지
0: 아지 가나시다가오야 오늑지 든사가 니 가시느바지 따마사 시랑을 가능이 마오당 아스누기 바 미즈라 라지 그지다 시다가이 디마드머 이바이난지 기용을 미즈라 미드머 칼 아장자 뜨짱자 미드츠 미랑즈라 그지바스라 이바이삽 농지 아스누기 쿠바이미야가 농 월, 밤, 젤, 라든지, 아주르즈, 이바, 수시, 들, 늠시바지, 아키즈, 농다, 가라지. 아노, 이바든지, 클름이, 시랑을지, 땅알든, 아주르듭듯즈, 컨디션, 농, 리얼말리. 이바자, 미드츠지, 가나, 동디방. 그치바, 쓰라, 시랑을 갈고, 슴당알든, 마주르듭듯사, 시리어스 컨디션, 농아, 알리얼. 아세아노, 갈고, 우당아, 땅알지, 마주르, 가리보나. 아농지, 다 중디바지 월기 농월당 아주르자 옥스 마옥스 다 승당바지 다 중바 아세르노 이바 농지 기농월 미그지 아실 이바지 아스누기 아캄츠부와 앙하르틀라
2: 하와지나이 강하사 둥디방카 쉬우고 아누 이바든지 니야 야보 강하사 둥디방다 빌름바까지 시랑을 쓴당이 마오당 티티 질리아 조고다나 송바스노크 폰 아저기 암 셔스농지
0: 아이고
2: 폰 아장아 미스라망라 니숭카 아장아 나 미스라 우노 아루즈다 슈그라 오츠라
0: 아호
2: 기지바스라 아스누기 파눅지 아즈가 알리자스 마서 아지 아시즈마고 아노 아시우 키 므르드다 아유즈 능다 알리자

0: 당아 마 기당이야 오당아 니송아이가 마우누왕다 좀봐 사가 안나미즈라 아슴 아오바지사다 좀봐
1: 시다가자지 안누 가지 시랑을가 하스농 뜨망두즈 아슬 신즈 아작물린시라리자고 안농지 고당 아스누기 바미즈라라지 아주르 아서 헬프 아치마크머 앙우당 고당 아스누기 아우사 미즈라망라 승망아 드르브라 아서 드바기티시
0: 어 제이
1: 나지 강아동 디바 사가 아스노 드물롱 아치바 우듬 고당다 티시자기 아야 니나야 야마이 중앙리자 다부미임 라도 나 미즈라망라 앙아시바 당둥이보 나야 강아사다 중디바 리로도야 다스바야 나해 야마 라바노 드물롱 승즉스바라 오다중듬 아시바 장아지 시앙아지 드물롱 아니 승즉둘롱 닥츠라스누기 메드츠라 안농지 나이미즈가 시야마 아스녹 마오당 시랑아지 쿠바 컨디시 농리어 이바지 메드츠지 둥디방다 시바도 가나 시닥리라니 시스마
0: 안노 둥디방다 메드츠가지 고당아 시랑아랑 밤젤라 다시다키나 디테일 농근시야나
1: 아오자지 아 시다가오
0: 아스니 송아이가디 오다 통디방사 타인드미 이바 유미야지 가분실 아세아지 마종다지 메드질라
1: 오자 오자
0: 시랑을 아슬 기농을 자기 그지고 말라사 아슨당 시디얼 이바 농지 아슨우기 하오 당아지 아키속질라 그지바 슬라팔 우츠라시아수농 이낙시아수니 그자 아시즈말리야지 나 호스피를 농아 다시나칼 아드마보 시랑상 기능을 당 아시바당하라가 시랑을 당 나 바미즈랄라 다시닥든 쓴닥바 뜨짱자 독도를 명성 마시르농구다 아농지 아스누기 시랑을 프라이비시지 리스펙트 아스즈라 이바든지 립스마노 가지 바미즈랄라 다시닥 그사기 당할 강시바 무슨 아스바이낭 고당아 준비한 마가즈즈라
1: 오니
0: 그지 왔으라 이바제기 시랑을 지도 물론 띠라바 아지마 그마나 디음라사마닥즈 아농지 아혹다시 고다 증음닥 디음라작 유어 뜨물롱듯바 뚜루농 아슨 윌파워 이바장아 다시닥든지 라라즈 아즈르바라이 아국즈 다즈바지랑 시야지 아종시즈라
1: 하와지 가나시다가 아슬 안노 만음 실루바 오츠지 가탈랑가보 마스 사가 동물랑하기 근다츠가나 지미보 안에 나독즈라 나오야 다랑가 시랑바 아트마지나 지미야 마가제나 안우카리보 시랑을 심나기 아오바지 바이낭 팀듬 아스 쿠르당 툴바캄 닥츠 이듬 우츠듬지 따듬 마카 침비 용아월 아스 이바자기 아스니 시랑상 인당 빌름츠바지 메사요르다 메드츠라 안웅지 시랑아지 아슨즈가 아스르 메드므라스 농보 아혹다시 아사야맨나 아스르 당하느즈 우츠듬 낭 침비야 시랑아지 비 다시다 아작 아마독 닥츠즈사 Belada bakas itu baca sah tak cuma. Sekarang tu hospital nong asun nombu ulah tu kasa lab saya kas baca macam kerja basira. Ida cita si tak pala lab nurshirang ai kalir asir asno asaya mende baca. Kar ada mabuanu mimbruang kas itu aku.
0: Aido, aji kahang tung di bang. Naya siwa nongjian lo meten lo ka niya kasih ne baca. Shirang sangsi ner meten ras nombu. Nenok tangar metemeren cangra dema pelat bahasin sebab utsidem. Pam jangan larang jak masih bata cuma na. Hau, tanda putu nungpu social media jangan nisung dem kulen sinzer mesra kici nyakar. Ajak si meteter aser angur. Saka sirang sangi masung tangra bang idem ji cimbia makaz bata cuma. Kici bata bang la la mesra pa maten ba. Atamaji tumulung siranga aser sasa pilam za ko na lai masara pa je ye anu manamur ji nisung tain oda tanzer tampur sira mabang talanga gya makazwa da jomba gija sir taina sunung parnuk ji yup tunung mabang talang ba ani sung zgalir anu ji mabang talanga zakar kazwa ji aiben parnuk atama shi nung pilam ba da ngazir Anu da, shirangar ji tayin samas yunga, ta shi tak tulu pener ta shi miti alir ga zira. Panuk tenji ha, mabang ta tziga dang kazi zila da, metida yu zibaji lang kaanang chungar.
1: Aji kaanang shi daga.